일하는 것도 아 빙고고디 토 홀릴로 막걸로 달리 $80 살랑아 주잇 빙아숭 것도 아빠 아트윈나고 아트윈나고랑아 주잇 라니 웨츠고네 주잇 500 1000 500 1000 이메일로 루티 빙고가 소화 할랑아 주잇 홀리 루팅언니 7500 $110 altogether for 12 face cards. Game will be 500, 1500, 1000. 10th game will be 7500. Ammalo PSV ni tamangin ni halangitok no beer sales today. I care, we care. Ukkui nga lang ang medyo sitamaw yung ikatungo mo tikilogo. I care, we care will be open until 7 p.m. Earphones ka to kalala he. Una ni Jasmine Miyok isumagi wat sa tuin lirak ko. Iniapira sa mo ilimulo to kalang Miyok.